거기 아리아 비보스타 체클렘스 기미 알람테 레비스 부다 이시아 바이러스 랑 라타 콘니 렌자 라하이 알람 타 마타닌 안 페누난 운케 스트리트 독사 아판 마네 트리트 당니 스트리트 독스 케 팡 아랑 포박 케 파비 데지 판시 보르 이낭 포 알람테 라 툼시 엔 레비사 키리아 로 아콜라 파르보 바이러스 부시타 라 툼 할레 운로 플로테 라 툼케 라케 라 아무카 암 헴펜 아무카 헴 바 엘롱 페 엘롱 dampo la so virus ta pa spread pon lapo asi street dogs afan mangke unan unke adim pek pediat si bor inang po angke hempang re mithan hanke kichikok afan mathanang ji second thing vaccination vaccination clear lap sikimi vaccination han phanta card dudu la card nali tum update lote mission ji kicheng si la ciclojoni arta hot batai si vaccine pilo pulote dhppi bang first pilo lapen after 15 days ni tum hadak nak tok dun lap ji adet mukha After 15 days ke nitum anti rabies vaccination pinang ji pusi adak dang tok dunji la pura thase ko booster dose ta la pusi dang po la se keching an inkan hun bangke ba ceklo joni tu la first arta hun bangke la first vaccine ke vaccine ahong pli dam ji mone isi

땅때 잘메칼롱 아둔툴은 아르지우시나 아세스 콜펜킬론 알루날람티 인테자리 풀라방솔론 라방솔론 라케 아티클 15 풀라방소 라마르지날롱펜 라방솔론 케 토가방 아누락 사이키야 또 땅때 아르지우시나